네, 신청단의 나스렛 기능관 연결됐습니다. 바빠서 빠르게 우수님 세대곡들 선곡해봤습니다. 한쪽 귀만 두고 잘 들어요, 힘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네요. 나스렛 기님 신청곡이 없으면 왠지 방송을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합니다. 오늘도 외부지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세대곡들 리메이크 버전으로 청해주셨는데요. 함께 들어봅니다.

우수리 수고하거라라고 하시면서 만두피 노예님 신청난 다녀가셨습니다. 오래간만에 제 방송 시간에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신 걸로 아는데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살 좀 찌시길 기도 드려봅니다. 70kg 되는 그날까지 힘내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시길 바라봅니다. 청해주신 곡 세 곡 모두 전합니다.

3시간 마지막으로 이쁜 돌림 신청난 다녀가셨습니다. 안녕하시렵니까? 오래간만에 신청곡난 다녀갑니다.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네요. 살다 보니 오만 가지 일이 다 벌어집니다. 그래도 또 잘 지나가겠죠. 오늘이 44년째 절대미나님 생일이래요. 정말 축하한다고 쭉 건강하라고 전해주세요.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쁜 돌림 다녀가셨습니다. 이쁜 돌림 오래간만에 신청난 다녀가셨네요. 신께서는 버틸 수 있는 고통만 주신다고 합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 일도 아닌 게 될 테니까 지금 잠시 힘드시겠지만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잘 버텨내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43제 절대미남님 생일곡 제가 한 곡 준비했고요. 이쁜 돌림 청해주신 곡 두 곡 모두 전합니다.

피아노든 기타든 바이올린이든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조율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악기여도 훌륭한 실력을 갖고 있어도 음을 맞춰놓지 않으면 완벽한 연주를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하루를 시작하는 지금 내 상태를 돌아보고 조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다미님과 더 좋은 시간 이어가시고요. 저는 지금 정해진 방송은 없습니다. 하지만 9시에 여러분들 잘 계시는가 확인하러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행복한 시간들 하고 계시길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덥습니다. 그렇지만 즐기세요. 인생은 영화처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요 FM 바다비예요. 부지런한 새가 아침밥을 일찍 먹는다. 예, 저는 아침밥 먹고 여러분들과 배부르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 나누러 왔습니다. 매일매일 보면 반갑고 또 순간순간 봐도 반가운 여자 바다비 가요 FM 오늘 12시까지 2시간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어렸을 때는 꿈이라는 걸 꾸잖아요. 다양한 꿈들을 꾸죠. 난 커서 변호사가 될 테야. 난 미스 코리아가 될 테야. 나는 경찰이 될 테야. 정말 다양한 꿈들을 꾸셨을 겁니다. 근데 현재 내가 꾸었던 꿈들을 이루기는 굉장히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타협이란 걸 합니다. 뭐 굳이 변호사가 되지 않아도, 굳이 선생님이 되지 않아도, 뭐 일단은 먹고 사는 게 먼저지, 일단은 돈을 버는 게 먼저지, 이렇게 말이죠. 자, 오늘도 타협과 함께하는 하루, 하늘호수 방송국에서 음악 들으면서 나는 타협이 아닌 내일을 위한 재충전을 하는 그런 시간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또 새롭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에너지 충전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2시까지 피곤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심신을 함께 토닥토닥 해드릴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 주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신나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사마님께서 신청곡을 주셨는데 다 영어로 주셨어요. 제가 그런다고 못 읽을 줄 알죠? 이거유. 이거유. 읽는 게 아니라 이거유. 예, 파티 어클라 그리고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리스앤드의 파티걸 세 곡 신나는 곡 주셨고요. 오늘 두 곡 먼저 준비해드렸고 엔딩곡으로 리스앤드의 파티걸 이렇게 한 곡 더 남아있습니다. 신청곡 알고 계시죠? 예, 인내부 대화방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저는 채팅창은 하늘호수 세이클럽 그리고 하늘호수 인나이브 방 열어놓고 있습니다. 세이클럽은 대부분 듣는 위주의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하늘호수 방송국 인나이브 채팅방에서 바다 위에 예쁘고 예쁜 채팅 볼 수 있습니다. 저 타자 칠 때 엄청 예쁘게 치거든요. 어떻게 치시는지 궁금하시다면 예, 캠코더를 열어주세요. 여튼 또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가을을 맞이하기도 하고 또 여름을 보내기도 하면서 그렇게 더위는 가라, 그리고 가을의 상큼함 너 이리와, 이런 오고 가는 그리고 보내고 오는 그런 이야기 나누면서 또 2시간 신나게 이야기 나눌게요.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신가요? 벌써 그 8월달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며칠 안 있으면 9월달인데 9월달에는 조금 더 시원하게, 그리고 9월달에는 조금 더 풍성하게, 9월달에는 조금 더 여유로운 그런 달 되길 바라며 오늘 8월의 어느 날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게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아침 5시 30분 저의 알람 시계였는데 끌려고요. 사실 9월 7일까지는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수영장 공사가 있어서 제가 9월달부터는 수영장을 추첨해서 떨어져서 근데 전 늘 그래요. 보물찾기에 가도 보물찾기를 잘 못해요. 그리고 추첨하면 추첨이 되는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실 기대하진 않아요. 그러다가 만약에 되면 아싸!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제가 아주 못된 버릇이 하나 있거든요. 뭐 예컨대 이번 주까지는 마음 놓고 다음 주까지도 마음 놓고 갈 수 있지만 흥미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9월 달부터는 나는 못 다니니까 9월 달부터 안 다닐 건데 뭐 지금부터 안 다니지 안 가면 되지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아침에 제가 락커룸을 사용했거든요. 저 락커룸 빼요. 예, 그러고 안에 있던 물건들을 다 들고 왔습니다. 가면 가고 말면 말고 약간 그런 느낌? 참 재밌었는데 안타깝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유일하게 잘리지 않을 수 있는 곳. 하늘에서 방송국. 좋아. 잘리진 않고 제가 그만둘 수는 있겠죠. 근데 잘리지 않아서 그런지 질리지 않아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꽁치님, 우리 아주 오랫동안 함께하죠. 제가 끝나는 그날까지, 꽁치님이 끝나는 그날까지 네가 이겨 내가 이겨 우리 한번 겨뤄봐요. 안녕하세요. 새벽에 밥 먹었는데 배가 또 고파오네요. 간단히 떡 몇 개 주워 먹어야겠어요. 아침에 무지하게 뜨거운 햇살이 비치고 있긴 한데 어찌 보면 햇살이 좀 약해진 느낌도 납니다. 후끈후끈 끓어야 되는데 어딘가 모르게 맥빠진 더위 같기도 하고 말이죠. 아무튼 오늘도 집안에서 더위를 피해보도록 노력해야겠네요. 바다비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즐겁고 신나게 방송하시고 재미나고 힘나는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있잖아요, 저 지금 아까 참부터 계속 궁금해 죽겠는데 떡 중에 그 검은색 인절미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해요? 제가 지금 꽁치님 리플에다가 저는 흑절미 좋아해요 맞나? 라고 하셨는데 쑥대떡이에요? 수틱떡 아닌데 흑절미, 흑인절미, 그냥 흑인절미라고 하나요? 여튼 저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빨이 시커매지는 그런 느낌? 아, 약간 흑미? 아니. 인절미가, 노란 인절미가 있고 흑임자! 아, 흑임자떡이라고 하는군요. 꽁치님, 저는 흑임자떡을 좋아합니다. 예. 뭐 꽁치님께서 제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이런 느낌으로 우리 오래도록 함께해봐요 라고 했는데 꿈꾸는 마음으로님도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네, 꿈꾸는 마음으로님은 정비소를 하신대요. 정비소를 하셔가지고 저보다 더 오래 버티지 않을까 싶어요. 그 자동차 정비소 같은 경우에는 정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0살 그리고 저보다 한참 어려 보이시거든요. 그냥 아니라 한참 어려 보이셔서 꿈꾸는 마음으로님께서는 저보다 더 오래 버티시지 않을까. 아, 직원이에요? 여튼 저보다 어리시잖아요. 뭐 어디를 가시든 듣지 않으실까 그럴 마음이고 꿈꾸는 마음으로님 저 흑임자 좋아해요. 그렇다고요.

루돌프 사슴코님 매우 반짝이는 코. 예, 닉네임만 봐도 시원해지는 루돌프님 입장하셨습니다. 정말 코가 반짝반짝거리나요? 궁금합니다. 정인이 엄마 오늘도 반갑습니다. 또 보니 기쁘네요. 정말요. 아들이 중문을 이제 자연스럽게도 잘 도여내요. 하하하. 제가 잠시 한눈 팔면 현관까지 나갈 것 같습니다. 이제 요령도 생긴 아들 큰일이네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 만땅한 하루 되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저희 집도 그 중문 굉장히 많이 고민했는데 그 현관에서 들어오면 중문 하나 그리고 거실과 식당 사이에 중문 하나. 근데 저는 식당과 거실 사이에 중문을 하나 설치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컵 같은 거 이렇게 씻어서 이렇게 세워놓고 그리고 가끔씩 식탁 위에다가 널브러지게 이렇게 사탕이라든지 과자, 영양제 이런 걸 식탁에 올려놓을 때가 있어요. 근데 소파에서 TV를 보다가 이렇게 찾아봤을 때 어마무시하게 지저분해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 바로 중문을 달고 싶은데 근데 뭐 집이 어마무시하게 큰 집이 아니라서 집이 정말 작아 보일까봐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뭐 아이들이 움직이거나 뭐 그럴 건 별로 없는데 가끔 또 로봇 청소기가 돌아다닐 때 저희 집 로봇 청소기는 중국제거든요. 중국제라서 그런지 애가 똑똑하지 않아요. 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여튼 똑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 또 중문을 설치하면 그 밖을 못 나가니까 설치할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결론은 늘 결말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집이 작으니까 약간 그런 느낌? 좀 그렇습니다. 정인이 엄마 꼬맹이는 앞으로 더 영악해지고 앞으로 더 똑똑해지고 앞으로 더 정인이 엄마의 체력이 필요할 텐데 걱정인데요. 예, 부지런히 아이가 크는 만큼 운동도 열심히 식사도 열심히 그리고 영양도 열심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태양의 후예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거미의 You Are My Everything 들려드렸습니다. 사랑이란 불처럼 타오르지만 영원하지 않는 것. 또 누군가에게는 움켜쥘 수 없지만 움켜쥐려 노력하게 만드는 것. 사랑이란 예, 참 다양한 것 같아요. 그쵸? 누군가는 목숨처럼 사랑을 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사랑이란 것처럼 나중에 끝이 안 좋은 것도 없다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왜그 요즘 계속 요즘 나오잖아요. 제주 장미란 씨 역도 선수인가 한참 또 쳐다봤잖아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사랑보다 내가 뭔가 계속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걸 꿈꾸는 게 그런 걸 보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와오님. 어제 뵙고 오늘 뵈니까 더더더더 반갑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비가 오더니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창문 열고 대청소 시작해야겠어요. 월요일 대청소를 화요일로 옮겼거든요. 감사한 방송 들으면서 신나게 할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바다비님. 이라고 주셨습니다. 저는 여름에는 물론 겨울에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 더운데 무슨 대청소예요. 조금 시원하면 그때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멘트 전에는 사랑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결말부에는 늘상 그런 거 있잖아요. 결말은 해피엔딩. 온다를 장군으로 만든 건 누군가의 사랑 때문이었죠. 그 사랑은 또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이고, 그리고 또 사랑은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빛나게 하고 노력하게 하는 대단한 힘을 가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워 오브 러브, 사랑은 힘이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늘상 사랑이라는 두 글자를 향해서 누군가는 슬프지만 그럼에도 행복했다, 누군가는 사랑이 나를 일으켜 세웠고 사랑이 나를 빛나게 만들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노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노래는 사랑이란 노래를 부르면서 슬프게 들려지고, 어떤 노래는 사랑이란 두 글자를 적으면서 빛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랑은 어떠신가요? 혹시 행복한 사랑을 꿈꾸고 계신가요? 아니면 사랑 그까짓 것 이런 마음이신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는 힘을, 누군가에게는 슬픔을 주는 사랑. 근데 케이시는 또 이렇게 말하네요. 언제나 사랑해 라고요. 그 always 언제나 라는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일지 또 궁금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케이시가 함께합니다. 언제나 사랑해.

사랑은 이별은 멀어지는 기차 소리처럼 서서히 줄어드는 것. 케이시의 노래 언제나 사랑해처럼 사랑했지만 로코베리가 말하잖아요. 잊으려 했는데 너의 농담, 너의 미소, 너의 손길, 너의 말투, 너의 냄새. 이별이 끝이 났다고 느꼈지만 계속해서 누군가의 기억을 되새기는 것. 여튼 그래서 사랑 뒤의 이별은 가슴 아픈 거다. 프라미다님 반갑습니다. 좋아요. 게시판에 신청곡 주셔서 좋아요. 날씨 덥지만 상큼한 아침 열어주신 바다비님, 항상 좋은 노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유로움과 행복이 넘치는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심수봉님의 노래 가사말 중에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그런 노래 가사말처럼 누군가에게는 그 추억이란 이름으로 남겨지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드라마를 보면 정말 내가 너에게 사랑해 라는 그 말할 찬스에 꼭 무슨 일이 벌어지잖아요. 무슨 복선처럼. 그리고 아주 중요한 순간에 무언가가 또 터지고 뭐 그런 걸 보면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도 물론 해피엔딩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모든 사랑에 대해서는 늘상 복선이 깔리는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영원하지 않다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노래 가사도 이렇게 다양해지지 않나 싶어요. 아, 저 오늘도 사랑을 꿈꾸면서 또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또 사랑을 꾸준하게 또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음악 이야기,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12시까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저는 하늘로스 방송국에서 알고 계시죠? 섹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짜냐고 물으시면 곤란합니다. 예. 12시까지 여러분들과 나의 이야기, 너의 이야기, 사랑 이야기, 이별 이야기,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 함께 나눌게요.

꿈꾸는 마음으로님께서 저한테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요 늘 고마워요. 아주 오랫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지금도 함께 해주어서 고맙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기에 더더더더 고맙습니다. 우리 흑정민님 허리 아프대요. 허리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어디야. 네, 그리고 혁이님께서 한동안 안 보이셔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하니까 와, 허리 디스크가 터지셨대요. 아이쿠. 근데 그거 아시죠? 많이 걸어야 된대요. 내 컨디션 잘 살피시면서 잘 걷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선인의 추억님, 돈 열심히 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배달콜 열심히 뛰었다고 하시고요. 우리 아연님 들어오셔서 추천하고 계십니다. 아연 안녕, 안녕, 안녕, 안녕. 그리고 언제나 늘 눈도장 찍어주시는 프라비다님 고마워요. 그리고 언제나 언니 언니 언니 언니 하면서 챙겨주는 우리 이쁜 돌, 그리고 우리 앞방송 하신 우스님 반갑습니다. 다음 방송 하실 달빛사랑님도 잘하고 계시고요. 모세 안녕. 예, 비주맘님. 그리고 요즘 하늘호수 방송국에 새로운 다크호수로 떠오르고 있죠. 정인이 엄마 반갑습니다. 출석 부르고 있어요. 낭만늑대님 반갑습니다. 앗! 앗! 내 이름은요? 네, 지금 불러드렸고요. 고래 흰수염 고래 나타나라 짠! 그리고 러브댕이님 고마워요. 꽁치님, 애나 지금이나 늘 한결같은 모습 좋아요. 하늘도 아미님, 여전히 방탄소년단을 좋아하시는 거죠? 그런 거죠? 고래. 손. 게으른 계란후라이님, 유리님, 피니사마님, 만두피 노예님, 살쪄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그 살, 언젠가 찔지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주인, 허리 디스크 터지신 이영님 계시고요. 우주인, 이영님. 하늘호수 방송국에 이영님이 두 분 있어서, 헷갈려 하시면 아니 됩니다. 경산의 미녀 해피님 반갑습니다. 버섯돌이님, 그리고 날자님, 바나나 차차님, 오늘 생일 맞이하신 42년째 곰미남님 잘 있는 거죠? 오늘 축하 많이 받은 거죠? 달달한 용님 계시고요. 고래 흰수염 고래님께서 자꾸 막 나 여기 있다고요 막 그러시네요. 손흥민님, 윤희님, 아빠 병아리 아빠 나 왔는데 아는 척 안 하기? 네, 늑대 추물님, 그리고 야간 비영님, 그리고 김원호님, 그리고 앙스리님 어디 있어요? 나도 불러줘. 늑대 추물님 안전운전 하고 계시는 거죠? 버들님, 장현이님, 아, 부처님 저 왔어요. 빨리 인사해줘요. 조항진님, 사기꾼님, 들꽃처럼님, 멍님, 호이호이 둘리가 말합니다. 호이호이 뻐그리님, 그리고 불타는 감자 나정우님 입장하고 계시고요. 송덕선님, 원투 파더님, 쉐도우님, 타이거맨님, 아, 북구마님, 수연님, 1234님, 도찡이님, 나만의 거리님 자주 오는 거 맞죠? 믿어요. 하이 하니요. 우리 참이슬 돌사랑 반가워요.

좋은 사람과 함께할 때 시간의 흐름이 엄청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즐거운 일을 할 때 또 시간이 순삭이다 라고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시간은 어떠신가요? 빠르게 지나가고 있나요? 아, 바다비님 시간 끝나간다. 혹시 이런 생각 해주시나요? 궁금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이곳 하늘호수 방송국, 저는 바다비고요. 다음 방송 달빛사랑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와, 점심시간 전에 그 후다닥이란, 예, 많은 분들께서 식사하러 가셨고요. 와, 그냥 순식간에 우수수수수수수 빠져나가시네요. 아, 점심시간 이제 12시부터 하시는 분들 계실 테고, 또 12시 30분 다 다양하죠. 식사 만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저의 점심은 포도 한 송이 먹을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곳 하늘호수 방송국 바다비 가요 FM 12시까지 여러분들과 부지런히 달려가겠습니다. 제가 달려갈 동안 여러분들께서도 식사 준비 시작하세요.

가을 냄새 나는 초입구. 예, 오늘 가을 냄새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빨리 전달해지길 바라며 가을에 관계된 노래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잔나비의 여름, 가을, 겨울까지 1년 4계절 함께 또 경험하시고 엔딩 인사하러 올게요.

행복하셨어요? 즐거우셨어요? 오늘 바다비의 가요 FM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점심 맛나게 드시고 한 주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우리 행복한 만남 또 다음 시간에 함께 하기로 해요. 아, 스팸이 좀 약간 오래갑니다. 가을이 오는 게 굉장히 좀 더디게 말이죠. 빨리빨리 가을이 와서 더더더더 시원하게 더더더더 행복하게 1년의 4계절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함께하는 방송 예 꿈꾸는 마음으로님의 신청곡이죠. 악동 뮤지션의 러브리로 엔딩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마웠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요. 네,

내가 살아가는 삶에 달콤한 설탕 같은 행복만 있는지 있지는 않습니다. 아, 왜 오늘 시작부터 이러죠? 누구나가 다 바라고 있죠. 아주 달고 예쁘고 맛있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삶에 쓰디쓰고 짠 소금 같은 울음도 가득할 것임을. 아주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도 있을 것임을. 그런 날이 더 많을 것임을. 어쩌면 내가 하는 불확실한 선택이나 여러 일들이 소금밭을 걷는 쓰라림일지라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믿습니다. 누구보다 눈물 같은 소금 속에 슬픔을 아는 웃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오늘도 나는 그 소금밭을 서걱서걱 마음 안에 녹이며 걷고 있습니다. 설탕 같은 달콤함을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슬픔 속에 웃는 법을 배울 겁니다. 웃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누구나가 슬픔을 하나씩 등에 지고 걸어갑니다. 소금같이 짜고 눈물이 가득한 슬픔을. 캄캄한 밤 애잔한 달빛처럼 슬픔이 내 안에 숨쉬는 날들. 하지만 그런 슬픔조차도 힘이 될 것임을. 나를 자라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용기 잃지 마시길 바라면서 달빛사랑의 음악여행 출발합니다. 오늘 시간 속에 행복과 기쁨을 찾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바다비님 너무너무 수고하셨죠? 다같이 박수. 즐거운 방송, 행복한 방송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바다비님 말 참 예쁘게 잘하죠. 점심은 포도 한 송이라는데 그거 가지고 될까? 나는 절대 안 됩니다. 여자는 조금 먹어야 한다는데 저는 절대로 그 뭐지? 포도 한 송이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밥을 반 공기라도 먹어야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네, 밥쉐어인 달빛사랑이 다시 한번 꾸뻥. 점심 만나게 드시고요. 배 볼록하게 배 통통 튀기면서 아, 잘 먹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이러니까 무슨 장사하는 것 같다. 하늘에서 가족분들 날씨가 조금 더워요.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게 행복한 시간 이어가시길 바라면서 첫 곡으로 준비하는 덤디덤디 그리고 덤더럼 에이핑크의 노래 그리고 데니스 프로젝트의 응답하라 7080인가요? 7080 노래 그리고 하얀네 하이어 이렇게 조선 힙합의 등불을 켜두고 어쏘 이라는 곡까지 함께 전해드립니다.

켜두었어. 이 노래는 제가 왜 선곡으로다가 올렸느냐면 여러분들 오는 길에 등불을 환하게 켜놓으면 더 잘 오지 않을까? 그 내용 중에 사랑하오 사랑하오 가신 분들에게 다시 오라는 등불을 켜두겠습니다. 의미가 좋죠? 이 노래 가만히 들으니까 되게 애절하고 슬픈 노래이지만 그래도 저는 의미가 다른 의미로다가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돌아오라는 이야기는 똑같은 의미이긴 하겠죠? 그렇죠? 언제나 가는 길, 언제나 오는 길 등불을 켜두겠습니다. 그렇지만 가는 길에는 압정을 빽빽하게 뿌려놓겠어. 이러면서 신청란 올라왔어요. 우리 신청란에 꽁치님께서 먼저 다녀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틴탑의 런웨이, 스누퍼의 내가, 내 눈에 니가, 유노유노의 땡큐, 이렇게 세 곡을 청해 주셨습니다. 달빛사랑님 안녕하세요. 어젯밤에 심야에 냉커피를 많이 흡수해서 그 효과로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서 그냥 깨어있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새벽부터 깨어있어서 잠을 적게 자서 그런지 컨디션이 애매모호하게 안 좋네요. 너무. 컨디션이 좋으면 들떠서 가만히 있기가 좀 어려운데 지금은 컨디션이 약간 안 좋으니까 가만히 집중하고 앉아있기가 좋네요. 선풍기 돌려가면서 점식사 시간땐 가만히 대기하다. 엄마는 점심 드시고 저는 엄마가 앉으신다고 해서 독박 섭취를 해야 하는 떡을 먹어 치워야겠네요. 달빛사랑님 이제 화요일입니다. 시간이 너무 잘 가는데 이번 주도 즐겁게 잘 행복하고 신나게 보내세요 하셨어요. 어머 커피 마셔서 잠이 안 오시는구나. 어쩌면 좋아. 그런데 몸은 늘어지고 집중이 잘 된다고 하셨어요. 집중이 잘 되는 건 좋지만 몸이 늘어지잖아요. 저는 잠을 안 자면 약간 그 속이 미식하고 구토동생이 나와요. 그래서 잠을 한두 시간이라도 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속이 미식해서 계속 이렇게 구역질을 한다 그러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그 커피 적당히 마시지 그러셨어요. 사실은 저도 커피 마시면 잠을 꼴딱 세웁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꽁치님 아자아자 화이팅 하시고요. 조금 있다가 카페인 기운이 떨어지면 좀 주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게 점심 맛나게 드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 합니다.

네, 그 윤호윤호의 그 춤추면서 노래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땡크범이 뭐 이러면서 노래했던 그 장면을 보면 정말 멋있더라고요. 멋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춤 잘 추고 저도 춤 좀 한번 잘 춰봤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 저는 굉장히 뻣뻣합니다. 예전에 어떻게 학교 다닐 때 무용도 하고 그랬었나 몰라요. 이런 뻣뻣한 몸으로 어렸을 때는 무용도 하고 했답니다. 그런데 몸이 되게 뻣뻣해요. 우리 아들내미가 저 춤 가르쳐주다가 엄마 그냥 그대로 살아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배워볼 생각도 못했습니다. 멋있는 윤호윤호의 노래 들으면서 좋았습니다.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신청란에 우리 필사마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사마님이 요즘에는 아침 일찍 잘 안 보이고 너무 조용해요. 그전 가끔가다 이야기도 나는데 요즘에 못 나누는 것 같아요. 박혜원의 PS I love you 그리고 서인국 지하 5월은 이별남녀 이혜진의 사랑투 세 곡 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빛사랑님.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는 부산은 오늘도 푹푹 찝니다. 하지만 39.3도의 기온을 겪고 나니 그래도 이 날씨는 감지덕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달빛사랑님 포함 하늘호수 모든 분들 더위 조심하시고 맞는 점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필사마님도 점심 맛나게 드시고 배 볼록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쵸, 예전에는 39.3도 막 40도까지는 안 올라갔어도 아니다. 서울엔 40도까지 더 올라갔었다. 그때는 진짜 더웠는데 밤에도 더웠었는데 요즘에는 밤에는 시원해요. 아침도 시원해요. 근데 굉장히 습하죠. 우리 습한 날씨에 우리 사마님 건강 조심하시고

네, 필사마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했던 두 곡이었습니다. 덕분에 아주 잘 들었습니다. 신청란에 우리 정인이 엄마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시스테아 19의 마보이, 그리고 21의 내가 제일 잘나가, 언더거스의 So Hot. 안녕하세요 다비언니, 오늘도 무난한 날이네요. 아들은 잠 오면서 오전잠 늦게 주무시고 점심시간 뒤로 밀리고 오늘은 더 놀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어제 먹다 남긴 고구마도 나눠 먹었어요. 아기 새처럼 어찌나 잘 받아 먹던지 입으로 배워 물으니 크게 모시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약도 잘 먹고 양치질도 잘하고 다 잘하니 언제 이렇게 컸나 싶습니다. 오늘도 2시간 고고 해봐용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기가 잘 먹고 잘 자고 그러면 기분 좋죠. 그리고 거기다가 잘 싸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 아기가 잘하면 정말 이뻐요. 뭐 아기 똥은 똥을 싸도 예쁘다더라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잘 먹고 또 약도 잘 먹고 양치질도 잘하고 이러면 너무너무 이쁘죠. 사랑스러운 우리 정인이 엄마님, 행복한 웃음 많이 웃을 수 있는 그런 날 되시기 바라면서 노래 함께 합니다.

네, 원더걸스의 So Hot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신청년의 우리 왕우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우디의 인미, 그리고 정승환의 아이윌, 로이킴의 유고하이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안녕하세요 달빛사랑님, 대청소 마치고 이제 점심 먹을 준비하라고요. 오늘의 점심의 메뉴는 참치 김치찌개에 계란 후라이와 파래김이에요. 국민 삼합 메뉴죠. 사랑님도 맛점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해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김치찌개 맛있죠. 후라이, 계란 후라이도 맛있고, 근데 저는 파래김이 제일 맛있습니다. 김 싸서 이렇게 먹으면

정말 맛있죠. 저는 김 있으면요 밥을 한 두 공기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공기는 먹을 수 있어요. 그 뭐지, 덕분에 저녁에 메뉴가 생겼습니다. 김에다가 그 뭐지, 마른 김이 있어요. 거기다가 그 들기름 말라서 소금 살살 뿌려서, 맛소금 살살 뿌려서 구우면 맛있죠. 프라이팬에다 이렇게 압지를 해가지고 바로 구워서 먹는 거 진짜 맛있죠. 우리 와우님, 혼자만 맛있는 거 드시지 마시고요. 저도 좀 보내주세요. 맛점 하시고요. 언제나 좋은 날, 많이 웃는 날 되시길 바라면서 함께합니다.

네. 노래 너무 좋네요. 덕분에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귀가 힐링이 된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갑자기 훅 들었어요. 우리 흑장미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히, 방송이 없어서 한가인데 기운이 없네요. 더워서 그런가? 입맛도 없고 그냥 물 말아서 멸치 고추장 찍어서 먹었어요. 뭐 이런 날씨가 다 있죠? 에허 하셨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 이제 9월이 다 되고 있는데 폭염주의보라니 말이 좀 돼요? 안 되는 거 맞죠? 처서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더워요. 그리고 초저녁까지도 더워요. 밤늦게 온도가 내려가서 그때는 에어컨은 끄지만 그 전까지는 꼭 켜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습해도 너무 습해요. 방바닥을 걸어다다 보면 왠지 물기가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가습기가 아닌가 뭐죠? 습기 말리는 거? 그거 우리 집에는 없어요. 에어컨을 틀어야 해요. 그래서 틀어놨는데 거기에 그래도 그거는 있어요. 여름에 한참 더울 때는 에어컨 틀어놓고 선풍기도 틀어놓고 하면 시원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엔 선풍기 같이 틀면 좀 춥죠. 그래서 에어컨만 틀어놓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런 날씨에 감기 걸리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 알죠? 우리 흑장미님 그 고추장에 멸치 찍어 먹었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술 한잔 아닌가요? 소주 안주나 맥주 안주나. 근데 그건 밥 먹는데 반찬이 되면 안 돼요. 제대로 된 음식을 제대로 먹어야죠. 그리고 밥은 물 말아서 먹는 게 아니고 국 말아서 먹는 게 아니고 제대로 이렇게 국이나 물에다 말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위 건강에 안 좋대요. 우리 흑장미님 언제나 건강해야 됩니다. 하늘로서의 대들보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뒤에서 수고하시는 흑장미님께 박수 보내드리고요. 오늘도 화이팅, 내일도 화이팅, 맨날 화이팅 해야 되는 그런 흑장미님입니다. 언제나 건강을 기원하고요. 언제나 행복하길 기원하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잔나비의 밤의 공원까지 세 곡 잘 들어봤습니다. 노래들 참 괜찮다 이러면서 들었어요. 신곡들인 것 같아요. 그쵸? 아닌가요? 알프레의 느린 춤, 신곡은 아니에요. 좀 지났긴 했다. 저는 신청곡 다 전해드렸고요. 신청된 곡도 마감을 했어요. 다음 방송 이어주시는 이쁜 돌림 앞으로다가 예쁜 사연과 함께 노래 두서너곡 해서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방송은 사랑과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곳, 하늘호수에서 진행의 달빛사랑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날씨가 많이 덥게 느껴지는 시간이에요. 폭염주의보까지 내리고 막 그랬는데 이런 날씨에 진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고 또 이런 한낮의 기온은 너무 덥고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항상 걸리게 마련인데요. 면역력 키우는 음식들로 넣어 드시고 면역력을 키워서 절대로 감기 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곡으로 준비한 노래는 이클립시. 요즘에 비가 어제도 밤새도록 비가 새벽녘에 계속 비가 왔는데 굉장히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요즘에는 국지성 소나기가 참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어요. 이클립시의 소나기, 우주의 에버글로우, 케율의 착해지지 마요. 이렇게 세 곡 함께합니다.

네, 저 달빛사랑이 이제 물러갈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함께해 주셨던 모든 분들 감사 인사 전해드립니다. 두 시간 동안 즐거우셨나요? 아니면 그냥 지루했나요? 저는 좋았습니다. 우리 하늘에서 가족분들 날씨가 덥습니다.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고요. 언제나 화이팅하고 힘내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방송 이어주시는 이쁜 돌림과 함께 즐겁고 편한 시간 이어가시고요. 제 시간에 신청난 다녀가 주시고 추천해 주시고 선물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 꾹꾹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옷보다 웃는 얼굴이 훨씬 인상적이라고 합니다. 나쁜 일이 있더라도 웃음으로 넘겨보십시오. 찡그린 얼굴을 펴기만 해도 마음이 쫙 펴지는 느낌이죠. 웃는 얼굴보다 더 훌륭한 타장은 없다고 합니다. 웃음이 인생의 약이라는 우리 알랭님의 글이랍니다. 오늘도 웃는 하루, 활짝 핀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달빛사랑의 음악여행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뵙습니다. 하늘호수 방송국 이쁜 돌입니다. 8월 25일 저와 함께 2시부터 4시까지 함께 하시도록 할게요. 앞전 방송 달빛 사랑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귀여워하는 언니입니다. 나이도 많으신 분께 귀엽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너무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2시간 동안은 저와 함께합니다. 재미나게 보내보도록 해요.

남자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순간 자기 안에 있던 무언가가 터져 나온다고 합니다. 당신 참 잘하고 있어. 나는 당신을 믿어. 당신이라서 참 좋아. 이런 따뜻한 한마디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때로는 한 사람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건 단순히 칭찬을 듣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과 노력, 그리고 지금의 나를 누군가가 알아봐 준다는 것, 그보다 행복한 순간은 없을 것 같아요. 남자는, 그중에 특별히 남편들은 심리가 딱 하나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해주었을 때 놀라주길 바란대요. 마트에서 귤 한 봉지를 사다 주었을 때 잘 먹을게 라는 평범한 말보다는 와, 귤 먹고 싶다고 하니까 바로 알고 사오네 라고 한다던가, 회사에서 승진을 했을 때 나는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라는 말보다는 어머 대박, 내가 이렇게 좋은데 자기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이렇게만 표현해도 엄청 좋아한다고 합니다. 남자는 인정과 존중만 해주어도 자기의 비상금을 분명히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 여러분, 인정 많이 많이 해주자고요. 아첨도 많이 하면 충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말 한마디 이쁘게 해서 서로서로가 행복해져 보자고요.

네, 첫 번째 신청곡 사연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미나님 다녀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쁜돌님. 몸은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프다고 들었습니다.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오늘 대부분의 사연이 제가 아프다는 내용입니다. 방송을 하면서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조금 슬픈 소식 아닌가? 뭐 이런 거 전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빨리 치료해서 낫도록 할게요. 꼬미나님의 신청곡 세 곡 함께합니다.

오늘 생일을 맞으신 분이 있습니다. 밖에서 듣고 계실 42년째 절대 미남님. 저희 하늘호수 방송국 청취자이자 제가 사랑하는 동생입니다. 오늘 생일 너무너무 축하하고요. 누구보다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요.

안녕하세요, 이쁜 돌림 하시면서 몸이 안 좋으셨다 들었습니다. 걱정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 건강이 최고입니다. 엔돌핀 오래도록 충전해주셔야죠 하시면서 필사마님 다녀가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곡들만 또 세 곡을 올려주셨습니다. 덕분에 제가 더더욱 열심히 건강해져서 더 많이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신청하신 곡 세 곡 함께 듣도록 합니다.

오늘 선물을 많이 주신 우리 호이호이님 다녀가셨습니다. 누나, 얼마 만에 방송인지 모르겠어요. 다시금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나 싶더니 자식은 푹푹 찝니다. 항상 귀만 열어두고 열심히 일만 하는데 모처럼 누나 방송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녀갑니다. 귀한 방송 감사히 잘 들을게요. 아프지 말고 자주 방송해 주세요 하시면서 영준의 곡과 김정국의 곡 그리고 다비치의 곡까지 신청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프지 말고 자주자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요.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부는 결혼 10주년째 세계여행을 떠나기로 약속하며 좋은 호텔에 묵고 아름다운 도시를 걷겠다며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늦게까지 일을 하고 아내 또한 쉴 틈 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늘 지친 둘은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냈고 함께 밥을 먹는 날도 이야기를 하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마침내 10년 뒤 두 사람은 꿈꾸던 세계여행을 떠났지만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갈지를 두고 계속 다투기만 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도 이미 멀어진 마음은 가까워지지 않았던 거죠. 반면 나머지 한 부부는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해외여행은 꿈도 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저녁 함께 동네 골목을 걷고 걸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고 서로 손을 잡고 눈도 마주치며 가끔 힘이 들 때면 아무 말 없이 발걸음만 맞춰주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10년 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아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두 부부의 차이는 사랑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어디에 두었느냐의 차이입니다. 한 부부는 사랑을 10년 뒤 특별한 하루에 두었고 다른 부부는 사랑을 매일매일의 저녁에 담았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이 특별한 날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념일을 기다리고 언젠가는 멋진 순간을 꿈꾸며 오늘을 또 견뎌냅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알게 되죠. 인생의 대부분은 아무 일 없던 보통의 날들이었고 행복은 그 평범한 시간 속에 조용히 배어 있다는 것을요. 인생은 한순간에 터지는 불꽃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행복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평소의 일상 속에 사랑을 가득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10년 뒤의 행복까지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방송을 오랜만에 하다 보니 우리 꽁치님도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시죠? 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듣는 곡인데 마음이라는 우물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노래 듣게 돼서 굉장히 좋아요. 이쁜돌님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잠시 시간에서 신청곡 사연 올립니다. 오늘도 방송 즐겁게 하시고 자유롭고 편안한 오후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하셨네요. 아픈 데는 없으시죠? 우리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보자고요.

정인이가 아파서 병원을 간 우리 정인이 엄마님 사연입니다. 지금 밖에서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도리 언니 그리웠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아프시면 어떡합니까? 소식 듣고 기도 많이 많이 하는 중입니다. 요즘 기술도 좋고 약도 좋아서 금방 회복되실 겁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오랜만에 들으니 너무 좋네요. 앞으로도 쭉 화이팅 해봅시다. 아자아자 하시면서 예쁜 곡 세 곡 청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두 곡 준비합니다. 정인아 아프지 말자.

배우자나 연인의 약점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농담거리로 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 남편은 원래 저래요. 우리 아내는 이런 것도 안 해줍니다. 얘는 정말 답이 없어요. 그 순간에는 이런 말들로 사람들이 웃을 수도 있습니다. 분위기도 조금 더 편해지는 것 같고 나 역시 재미로 한 말들이라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웃음은 금방 끝나도 그 말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내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사람들 앞에서 무시를 당했다는 기억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가장 약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 약점을 알고 있다는 건 그만큼 서로를 믿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점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꺼내서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린다면 상대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당신을 그렇게 믿었는데 당신에게 나는 웃음거리였구나.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농담으로 넘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서 지켜줘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서로의 장점을 이야기해주고 둘만 있을 때는 부족한 모습까지 감싸주는 것, 그게 어쩌면 오래 사랑하는 사람들의 작은 약속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꿈 노래 듣다가 흑장미님 다녀가셨습니다.

네, 흑장미님 사연입니다. 검사 잘 받고 오겠습니다. 자, 생일에 병원에서 본인이 어쩐다니 별일 없이 잘 다녀오길 바란다 하시면서 장미님 다녀가셨어요. 돌멩이라는 곡으로 신청곡 3곡을 청해주셨는데 연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방송 마지막 신청곡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돌림. 비 오고 더 습하고 푹푹 찝니다. 여름이 가기 싫어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겠죠. 다음 주에는 또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우리 견뎌 보아요. 오후 방송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시면서 아 제가 중간에 멘트를 하다가 코를 먹었네요. 네, 우리 와우님, 사랑하는 와우님, 내 신청곡 두 곡 들으신 뒤에 제가 마지막 인사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25일 2시 방송 저는 끝났습니다. 다음 이어주실 악마님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이번 주까지는 굉장히 덥다고 합니다. 여러분 뒤늦게 더위 먹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제가 최근에 느낀 건데 정말 건강은 장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꼭 하시고요. 그리고 편찮으신 데 있으면 꼭 병원 가시길 바랍니다.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다른 거 다 미루시고 건강부터 챙기시길 바랍니다.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자, 저는 다음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곧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게 바이바이.

네,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악마왔습니다. 오늘도 후덥지근한 날씨 쭉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이쁜 돌림 너무너무 방송 수고 많았고요. 심란해도 힘들어도 언제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이쁜 돌림도 네,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시고요. 가끔 힘들 때, 뭐 즐거울 때, 행복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찾는 단어가 저는 감사입니다. 이 슬픔을 잊게 해주셔서 감사. 이 슬픔을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 또 이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음에 감사. 저도 집안이 좀 복잡한데도 이 정도의 감사, 더 안 다쳤음의 감사,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니까 또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네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힘든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또 남은 퇴근 시간 언제 가나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조만간 퇴근 시간 다가옵니다. 그때까지 행복을 즐겨 될 시간은 지금, 행복을 느껴야 될 정서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좋은 시간, 하늘우스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 방송 지금부터 가봅시다.

네, 오늘 인라이브 시스템이 들쑥날쑥하나 봅니다. 저 누가 밀었어요? 네, 우리 이쁜 돌림도 밀었고 저도 밀었네요. 네, 우리 꼬미남님의 춘곡 먼저 듣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누나. 오싹한 연애 아쉽게도 끝났어요. 뻔한 내용 그리고 박은빈 OST 안 불러줘서요. 기대 많이 했는데. 이럴 수가. 그래서 드라마 신병 4, 월요일부터 화요일 밤 10시 ENA이거나 볼라 수고요. 제가 모르는 거죠? 수고하세요, 파티. 아, 내용은 그거죠. 오싹한 연애가 끝났는데, 끝난 시즌 동안 박은빈이가 OST를 안 불러줘가지고 기대 많이 했는데 서운했단 얘기인 거죠. 이럴 수가. 버럭한 거죠. ENATV인가요? ENATV에서 볼라고요. 그거죠? 그런 거죠? 저도 그걸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가끔 방송을 재방송해줄 때 봤어요. 그러더라고. 장갑을 끼고 있는, 왜 끼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맨손으로 사람과 뭐 악수하면 귀신이 붙는다거나, 맞나요? 그래서 검은 장갑이든 화이트 장갑이든, 끼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모험택시가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언제 나오는지 참 걱정입니다. 기다려줘요. 우리 꾸미남님께서 청해주신 곡 전해드렸고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필사마님의 청곡 귓갱이 신곡으로 올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신곡으로 나온 비슷한 템포들로 해서 두 곡 더 듣고 나올게요. 시끄럽더라도 여러분들 퇴장하시면 안 돼요. 저 잠시 자리 비우고 올게요.

잘 듣다가 시끄러워서 수십 명이 나갔네요. 우리 필사마님이 잘못했네. 제 잘못 아니에요. BT에 맞춰서 선곡을 했는데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곡인가요? 그래서 퇴장하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인가? 네, 우리들의 퇴근알람 악마님 퇴근길 함께합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필사마님도 퇴근길, 즐거운 퇴근길, 안전운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청해 주신 곡 전해드렸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이래도 지룰, 저래도 지룰, 같은 지룰 소리 들어도 할 것 다 하고 듣는 게 낫겠어요. 그죠? 우리 꽁치님 반갑습니다. 사연을 만나기 전에 잔잔한 곡으로 해서 제가 선곡 좀 세 곡 했습니다. 조대호님께서 청해 주신 곡 중에 잔잔한 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곡과 맞춰서 두 곡 듣고 세 곡 듣고 우리 꽁치님의 사연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꽁치님의 사연입니다. 악마님 안녕하세요. 깜빡 잠들었다가 깨어나서 시간 보니까 오후 3시예요. 조금만 더 대기하다가 저녁 식사해야겠어요. 악마님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세요. 우리 꽁치님 깜빡 잠들었는데 3시 몇 시간 주무신 건데요? 저는 보통 잠깐 잠들면 안 쉬겠다 싶으면 2시더라고요. 네, 무의식 중에 시간을 생각을 하나 봅니다. 딱 한 시간만 자야지 해놓고 무의식 중에 눈 뜨면 30분 지났네. 그래서 30분만 더 자자 하다 보면 한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어쩔 때는 꿀잠이다 생각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시간 아깝다 나 할 일이 있었는데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꿀잠 주무셨길 바라면서 네, 남은 오후 시간 대기 행복하게 하다가 저녁도 맛나게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청해주신 곡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조대원님께서 다녀오셨어요. 오랜만에 다녀가는 것 같습니다. 신청곡 올리고 갑니다 하시면서 청해주신 곡두곡 중에 한곡 남아있는데요. 제가 생각 미스였어요. 우리 코만고치님께서 사연만 있길래, 아, 오늘은 청곡이 없구나 했더니, 아, 제가 미치고 싶다. 청곡 조절 좀 해야겠어요. 일단, 우리, 주대원님께서 청해주신 곡과 비슷한 템포로 청곡 올려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같이 전해드리고 우리 나스럽게님의 사연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케님의 신나는 곡까지 듣고 나왔습니다. 네, 빠르게 JYP 출신 올려봐요. 힘내봐요. 뱀이 지나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건.

하는 건가요? 가을은 낙엽만 물들고 겨울이 올 듯합니다. 낙엽만 물들고 떨어져야죠. 떨어지면 이제 초겨울이 오는 거겠죠. 이렇게나 더워서야 살겠어요. 사니까 방송도 하는 거고 사니까 병원도 다녀오는 거예요.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 화이팅 해봐요. 그래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커봐요. 이제 잔머리만 커가지고 애들이 엄마 머리 위에 있어요. 네, 우리 정인이 엄마 감기는 어떤가 모르겠어요. 설마 정인이 엄마 감기가 아이한테 간 건 아니죠? 갔을 거예요. 네, 약 잘 챙겨 먹이고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망고치님 반갑습니다. 식당에서요, 직원 중한 분이 오징어 덮밥을 주문했는데 아주머니가 오징어 누구예요?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그 직원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저요! 하길래 저도 말 모르게 흠칫했습니다. 저러면 은근 분할 것 같은데 그분은 분하지도 않은지 아무렇지도 않게 잘 드시더군요. 생각해보니 저도 예전에 돼지국밥집에서 순댓국 대신에 돼지국밥을 주문했다가 비슷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나저나 오늘은 뭘 먹죠? 직원 한 분이 오징어 덮밥을 주문? 네, 아주머니가 오징어 누구예요? 오징어 덮밥이 오징어 아닌가요? 저만 이해를 못하는 건가? 징징이 주세요! 이러진 않아요? 오늘도 모르게 흠집. 아무렇지도 그 직원분? 식당에 직원분이 오징어 덮밥을 주문했는데 아주머니가 오징어 누구예요? 뭔 말이지? 나만 못 알아듣는 거죠? 아니면 오징어 덮밥을 주문했는데 다른 사람이 주문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분이 줘요 하면서 먹는 그런 장면인가요?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며칠 전에 생선구이를 주문했는데 생선구이 2인분, 제육 2인분을 주문했는데 아는 우리 센터장님인데 저도 모르는 사이 또 밑에 또 오삼불고기하고 고등어 구이를 주문을 하셨어요. 근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육에 생선구이 4개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 어디 갔지? 하나 어디 갔지? 찾았어요. 그래서 제 실수니까 그냥 먹어 해놓고 그분께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죄송해요. 오삼볶음으로 그냥 6인분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삼볶음 드시고 가셨어요. 군청 직원분들이신데 흔쾌히 네 하시길래 이해해 주시길래 참외도 서비스 드리고요. 공깃밥도 서비스 드렸어요. 저잘 있죠? 가끔 그럴 때가 막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일을 하는데 기분이가 참 좋았어요. 우리 복숭아 사장님께서 점심때 오셔서 매일 드시는데 우리 사장님 어디 가셨냐길래 병원에요. 건강을 위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랬더니 계산하고 가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언니 때문에 동생이 고생이 참 많네 그러는 거예요. 제 얼굴을 동안으로 본 거잖아요. 저보고 동생이래요. 그래서 기분이가 째졌습니다. 이런 사소한 말 한마디 듣는 거에 알면서도 기분이 좋은 거 있잖아요. 으쓱으쓱 가는 거. 오늘은 뭘 먹죠? 순댓국밥, 돼지국밥에 오징어 덮밥, 오징어 징징이를 시켜서 드시면 되겠네요. 메인은 징징이 한 마리에 돼지국밥, 밥으로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깃밥 하나 추가해서 오징어 덮밥에 오징어 그냥 덮밥 말고 그냥 오징어 징징이에 밥을 비벼서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녁 해결이에요. 거기에 쇠주 한잔 드셔도 좋겠네요. 고민 고민하지만 뭐 고민할 게뭐 있겠습니까? 네, 입맛이 없다 싶으신 분은 그냥 찬밥에 물 말아서 고추 찍어서 먹어도 맛있습니다. 청해주신 곡 전해드릴게요. 미쳐버리겠죠? 아주 그냥.

네, 마지막 사연 우리 와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마트 갔다가요. 덥네요. 마트 갔다 왔는데 덥죠? 끈적끈적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저녁 주부 모드로 저녁 준비 들어갑니다. 어머님도 꼬마 악마들과 맛저녁 하세요. 그러게요. 네, 제가 6시까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어서 저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게를 나가니까 저녁 거리는 알아서 챙겨오니까 편해졌습니다. 몸만 힘들어요. 살만 쭉쭉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와우님도 저녁 맛나게 챙겨 드시고요. 네, 행복한 저녁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고 저는 끝자락에 마무리 가지고 나오도록 할게요. 다음 방송 스타비님께서 준비 중입니다.

아, 시간차고네요. 벌써 5시 50분인데 언제 마무리를 한다고.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즐거운 퇴근길 안전운전하면서 다음 방송 우리 스타비님과도 행복한 밤, 즐거운 밤, 편안한 밤쭉 이어가시고요. 저녁도 맛나게 챙겨 드시고, 네, 저는 또 내일 4시에 데이트합시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생유!

오늘 하루도 참 길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들, 걱정들 다 짊어지고 여기까지 오셨겠죠.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많은 걸 재고 따지고 미리부터 겁을 냈을까요? 어렸을 땐 안 그랬는데, 되든 안 되든 일단 하고 싶으면, 하고 싶다고 믿으면 믿었던 그 시절이요. 이지영 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치 초등학생이 된 것처럼 순진하게 자신을 믿으며

원하는 생각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기 시작한다면 이루지 못할 목표는 없다. 오늘 하루 애쓰신 여러분께 이 밤엔 잠시 그 순진함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의심은 내일 다시 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만큼은 원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2026년 8월 25일 화요일 안녕하세요. 스타비의 가요올릭입니다. 앞서 방송하신 악마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송 이어갑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립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리고요.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송출되고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주세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래핑만의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호수는 준 FM스타일 방송국으로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고 계시며 특히 매장에서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 선곡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후 7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스타비의 가요홀릭

안녕하세요. 피자마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폭염 경보 속에 더웠던 하루였어요. 극한의 더위를 겪었다고 이제 이 정도의 더위는 껌이 되었나 봅니다. 그래도 더위 조심해야 합니다. 여름 감기, 냉방병도 조심해야 하고요. 오늘도 감사히 잘 듣습니다 하셨어요. 빅뱅의 붉은 노을, 리즈 바람아 멈추어다오. 원더걸스의 I Feel You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지금 현재 기온을 보니까 엄청 덥네요. 저는 이따가 또 오늘 쓰레기 버리는 날이어서 방송 끝나고 열심히 날라볼 계획입니다. 지난주에 고생을 좀 많이 해서 오늘은 버릴 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수월하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또 저녁을 아이들과 좀 일찍 먹었고요. 후식까지 다 먹고 이제 집안 정리만 조금 되면 네, 좀 수월한 그런 하루 보내기가 될것 같습니다. 피사마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 이제 편안하게 휴식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정신이 없습니다. 개인 일 처리하느라고요. 수고하세요. 파이팅 하셨네요. 꽃미남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 개인 일 처리는 뭘까요? 궁금한데요. 박혜원의 뒷장을 먼저 본 책처럼 파니니 브런치 사랑의 임진 말할게 제이세라 인생은 아름다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청곡 이어갑니다.

소면으로 비빔국수를 만들어서 먹고 시원하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녁 날씨가 괜찮네요 하셨어요. 아, 정말요, 꽁치님? 저희 동네는 아직 더운 것 같습니다. 아주 따뜻한 날씨예요. 31도. 이게 정말일까 좀 궁금한데요. 이따 나가보면 알겠죠. 네, 그래서 아이들 없을 때는 문을 열어놓고 좀 버티다가 아이들이 오자마자 바로 에어컨 틀었습니다. 오늘은 사실 제가 어제 계획을 했던 그 가구 배치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오자마자 바로 시작하려고 딱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친구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친구들 왔는데 청소하기는 뭐하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해먹였죠. 떡볶이도 하고 감자튀김도 하고 빙수도 하고 해가지고 네, 도둑하게 잘 먹이고 오늘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가구를 나르면 온몸이 좀 쑤시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짧은 시간 내에 쌈박하게 끝내보려고 하는데 잘 될까 모르겠어요. 꽁치님 계신 곳은 네, 아주 따뜻한 날씨 33도. 선풍기 트니까 괜찮네요 하셨어요. 33도가 괜찮은 온도인가요? 온앤오프의 여름 속 그리고 골든 차일드의 펌핏업 그리고 TOO 하드캐리 이어갑니다.

오늘 아들 감기로 버스 타고 병원 다녀왔어요. 양산도 챙기고 선풍기도 챙겨서 다녀왔어요. 왜 이리도 더운지 아기 코가 더 심해서 약도 더 강하게 지어서 왔는데요. 감기가 쉽게 안 떨어지네요. 작년 겨울에는 2주면 됐는데 이번에는 정말 심합니다. 약 먹고 빨리 나을 수 있겠죠? 기대해 봅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아자아자 파이팅 하면서 보내봐요 하셨어요. 김범수 사랑해요. 이기찬 감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떡해요? 왜 아들이가 감기가 잘안 떨어질까요? 근데 감기가 떨어져도 문제인 게또 걸리더라고요. 제가 아이들 키울 때 그냥 뭐 365일 다 감기인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이놈의 감기는 언제 안 걸리는 걸까 싶었는데요. 점점 자라면서 괜찮아지더라고요. 아기라서 아직은 면역력이 좀 약하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신청곡 전해드립니다. 육태를 향해서 파이팅 해봐요.

DLEJ 돌아선 8월 밤 함께 했고요. 양다일의 고백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양다일의 고백은 거송님 신청곡으로 함께 해봤어요. 이 시간에 방송 많이 하시네요. 제가 딱 한 곡만 신청하는 이유는요. 첫째, 아는 노래가 많이 없습니다. 둘째, 신청곡이 한 곡이라 DJ님들이 연관되는 곡을 틀어주는 게 좋아서입니다. 셋째, 고백합니다. 글자 치는 게 귀찮아서요. 좋아요. 저희가 신청곡을 좀 여러 곡 받는 이유 중 하나는요. 한 곡 신청하셨을 때 혹시나 그 곡을 전해드리지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것을 대비해서 좀 여러 곡 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 주시는 곡이 정확하게 제가 전해드릴 수 있는 곡이라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신청곡을 한다는 게 좀 많은 어려움이 임하기도 합니다. 어떤 곡을 신청해야 될지 막막할 때도 있고요. 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좀 뭔가 할 말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막상 쓰려고 하면 이게 괜찮을까 싶기도 하고 또 글이 잘 안 써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타비의 가요올릭입니다. 지금 함께하는 시각은요, 8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 중에 화요일이 조금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네, 분리수거를 버리는 날이라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딱 그 시간만 되면 하기 싫어, 안 하면 안 될까 하고 자꾸 뒤로 미루는 그런 시간이에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절대 미루지 말고 조금 모였을 때 처리하자라는 마음가짐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희 그 집이 사실은 이사를 계속 가야지 하다가 못 갔거든요. 이사를 가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는요, 이 거대한 짐들을 좀 버리고 내가 필요한 것들만 딱 가지고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의 라이프 스타일은 좀 빅 스타일인데요. 근데 저도 뭔가 좀 아기자기한 것들이 많긴 하지만 이런 것들도 좀 줄이고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모아두고 싶다. 좀 뭔가 좀 깔끔함을 추구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과 생활을 하면서 그게 좀 어려워요.

무거웠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마이크 욕심이 많아가지고 집에 마이크를 좀 많이 사다 놨더라고요. 근데 요즘 들어 느낀 건데 결국엔 제가 쓰는 것들만 사용을 하고 아, 이거는 이럴 때 써야지라고 했던 것들이 창고에 박혀 있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괜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이크도 그렇고 또책 욕심도 많아서요. 집에 안 읽고 쌓아둔 책이 너무 많아요. 오늘은 이 책들을 좀 처리를 해볼 건데요. 아, 이거 언젠가 볼것 같은데, 나 이거 보고 싶은데, 한 그런 책들이 있는데, 미련 없이 처리하려고 합니다. 네, 먼지도 좀 많이 쌓여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요즘은 그 인터넷으로도 책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일단은 버리고, 정말 나중에 필요한 서적들은 도서관에서 보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 버린다는 게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것들 정리를 잘하는 스타일이신가요? 저처럼 버리지 못하고 꽁꽁 싸매고 계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잘 버릴 수 있을까요?

사랑을 음악으로 정의한다면 오늘은 코러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노래에는 늘 코러스가 있잖아요. 주인공의 목소리 뒤에서 화음을 채워주고 그 노래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데 정작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코러스의 목소리만 따로 기억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코러스는 그 자리에 계속 있어요. 노래가 끝날 때까지요. 바라만 보는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 곁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있고 나는 그 노래 안에서 코러스처럼 있는 듯 없는 듯한 존재고요. 그 사람의 하루하루를 옆에서 지켜보고 웃어주고 응원해주는데도 정작 그 사람 옆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니까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요. 그런데 이상하죠.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자꾸 그쪽으로 기울어요. 코러스가 굳이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노래가 좋아서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라면 화음으로라도 함께 있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마음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루어지길 바라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좋으니까요. 그래서 사랑을 음악으로 정의한다면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해보고 싶어요. 사랑은 코러스라고요. 주인공이 되지 못해도 그 노래 안에는 계속 남아있고 싶은 마음이라고요.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해주세요.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송출되고요.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주세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래핑만의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호수는 준 FM사의 방송국으로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고 계시며 특히 매장에서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 선곡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 이니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부탁드려요.

예전 우리 때는요, 귀에 무언가를 꽂고서 많은 상상들을 하곤 했어요. 그래서 음악과 함께라면 내가 어느 책 속에 또는 어느 영화 속에 주인공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 혼자만의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런 상상. 여러분 해보셨나요? 우리 때는 그 라디오 감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라디오를 주파수를 맞춰서 듣기도 하고 또 라디오에 나오는 그런 음악들을 녹음해서 또 듣고 또 듣고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그렇게 음악을 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컴퓨터에서 음악을 다운받아서 또 내가 좋아하는 음악만 리스트를 만들기도 했고요. 또 불법 공유물이 있어서 음악이 진짜 음악이 아니라 괴물 소리가 들어간 뭐 귀신 소리가 들어간 그런 가짜 파일에 시달리기도 했었는데요. 문득 그때가 떠오르곤 하네요. 나만의 취향이 존중되었던 그때 그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요즘 우리 친구들은 요즘 세대들은 이렇게 확고한 취향이 얼마나 있을까? 어느 종류로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전보다 음악을 듣기는 더 수월해졌지만 뭔가 좀 그런 다양화가 너무 세분화가 돼서 정말 이제 누구만을 위한 어떤 그룹을 위한 음악을 전해드리기가 조금은 힘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전 기억 속에 있던 그룹인데요. 요즘 들어서, 아, 그때 정말 순수했다. 정말 그때 그 수줍어하던 모습, 율동하던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서클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드리는 방송 이니님과도 행복한 시간 계속되시기 바라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늘호수 안에서 가요 울릭.

우리는 참 많은 걸 미루고 삽니다. 좋은 옷은 특별한 날 입으려고 아끼고요. 또 좋은 술은 좋은 사람이랑 함께 마시려고 남겨두고 하고 싶은 말은 다음에 해야지 하며 미뤄두죠. 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까운 것은 쓰지 못한 시간이 아니라 누리지 못한 순간이다. 생각해 보면요, 행복도 유통기한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웃을 일은 내일로 미루면 내일은 또 내일의 걱정이 생기니까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은 좋은 커피 한 잔도 아끼지 말고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먼저 연락도 해보고요. 듣고 싶은 음악도 마음껏 들어보자고요. 통장의 잔고는 조금 아껴도 되지만요. 기분 좋은 순간순간까지는 저축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쓸 행복은요. 오늘 쓰는 걸로.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니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어요? 여름이 뭐 다시 되돌아가는 듯 오늘도 굉장히 후덥지근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니의 가요 풍경. 오늘도 좋은 음악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까지 우리 스타비님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저녁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역시 11시까지 함께합니다. 출발합니다. 뮤직 큐.

네, 우리님들께서 청취하고 계신 방송은요, 하늘호수 방송국 인예가요 풍경입니다. 방송 청취하시는 방법, 세이 쪽으로 접속하신 분들은 세이 라디오 이용하시면 되고요. 인라이브 쪽 역시 인라이브 라디오, 또 스마트폰의 어플로도 인라이브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으로 이어갑니다. 네, 신청곡 남겨주실 곳 인라이브 쪽 한 곳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한 가수의 곡은 한 곡만 되고요. 두 곡이나 세 곡 정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살짝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인예가요 풍경 11시, 네, 1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사랑과 우정과 희망이 함께합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우리님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웃었더라. 그때 우리는 참 행복했다. 네, 우리 꽃미남님 다녀가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이니 누나. 화요일 밤, 밤의 끝에 잡고 달려, 달려. 네, 수고하세요. 파이팅 하셨는데, 네, 언제부턴가 제 방송이 완전히 나이트장이 되었어요. 그래요. 오늘도 또 열심히 달려야겠네요. 이거 어떡하지? 네, 왠지 화요일, 목요일, 그 요일은 좀 달리기엔 좀 힘든 그런 날이 아닐까. 요일상으로 괜히 지치는 그런 요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뭐 오늘도 출발해 볼까요?

네, 우리 꽃미남님께서 신청하신 곡은요, 데니스 프로젝트 땡땡이 치던 날. 네, 바람난 이 선생. 네, 이분들은 도대체 어디서 모시고 오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 Just Dancing 그리고 오드리 햇반 이렇게 3인방인 것 같은데 이렇게 몰고 오시네. 달빛 아래 런웨이. 네, 세 곡 청해 주셨고요. 잠시 후에 함께 할게요. 오게 돼 조금 서툴렀지만 그래서 더 진심. 네, 우리 따라쟁이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이니님. 더웠던 하루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오늘 저녁 치맥 중입니다. 와우. 네, 저는 뭐 술은 하지를 못해서 네, 맥은 저얼로 갖다 버리고 치는 좋아해요. 네, 치킨, 네, 고기는 뭐든지 다 좋아하는데. 네, 아무튼 더울 때는 왜 술을 마시는지 모르겠는데 시원한 맛에 마시겠죠 뭐. 그래요. 아무튼 즐거운 시간, 또 시원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더운 날에는 소주보다는 맥주가 땡기네요. 치킨과 시원한 맥주 한 잔에 하늘옷의 맑은 물에 발 담그고 에이, 이 맑은 물이 지지되겠는데. 네, 아무튼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네요. 역시 슬러시의 파란 군조크루의 파리투나이 하이키티의 도시 탈출까지 쭉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흔들 준비 되셨나요? 갑니다.

네, 여러분 식사하셨나요? 네, 식사하신 분들은요 머금은 드시고요. 또 식사 전이신 분들은 그냥 조용히 고개만 까딱까딱. 전 잠깐 나갔다 올게요.

네, 이번에는요 우리 꽁치님 다녀가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이니님 안녕하세요. 몸 컨디션이 별로인 날입니다. 더워서요? 왜일까? 괜히 들른 카페, 네가. 네, 더우니까 냉동실에 넣어둔 물을 마시면서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녁밥 먹고 냉동실에 물을 넣었던 지라 위지근합니다. 네, 최종적으로 심야에 마실 아메리카노는 냉동실 물통 칸에서 1시간 30분 냉각 중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름이 다시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쵸? 언제 가을에게 자리를 내어주려나.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 또 시원한 가을이다. 그리고 추워지는 겨울이 오겠죠? 네, 이니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행복하고 시원한 밤 시간 보내세요 하셨어요. 그래요, 우리 꽁치님도 시원한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컨디션은 아직도 별로인가요? 한우로소와 함께 하시면서 기분 좋은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얼리에 신청하신 곡이 주얼리의 곡 패션, 그리고 써니힐의 배짱이 창가, 달샤벳의 미스터 뱅뱅까지 함께합니다.

말에는 참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왜 그것밖에 못했어? 라는 말은 사람을 작게 만들지만 그래도 많이 했네? 라는 말은 다시 한번 움직이게 만들죠. 같은 입에서 나오는 말인데 누군가에게는 짐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힘이 됩니다. 네, 오늘 우리가 건넨 말은 가능하면 힘이 되는 쪽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는 한우로수 방송국 이니의 가요 풍경입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2분을 막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니와 함께하는 시간

네, 인예가요 풍경 2부 시작했고요. 우리 흑장미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네, 아침에 천둥 소리에 깼는데요. 금방 그치더니 종일 덥네요. 기운이가 없어요. 네, 어떡하죠? 기운이가 없어서. 그래요. 언니도 힘드시죠? 발라드로 잠시 쉬어가요. 헤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기운이는 언제나 돌아올까요? 그래요. 하루하루가 참 힘들죠? 그쵸? 날씨가 더울 땐 더워서 그렇고, 또, 이제 가을이 오려나 했는데, 다시 여름이라서 더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그래요.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편안한 저녁,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곡이 이창섭 씨의 또 사랑이라니. 김민우의 눈부시게 빛난 너와 김뮤지엄의 부서지는 청춘에게. 네, 세 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인이 엄마님 다녀가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이니님. 네, 오늘도 2시간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이 로제의 아파트는 저희 방송국에서는 금지곡일까? 네, 그랬던 것 같은데 글쎄요. 일단은 올려보도록 할게요.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네, 세 곡 함께 할게요.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고요. 오늘은 아들내미는 코 자나요?

네, 우리 스위트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언제 보아도 늘 보고 싶고 또 언제 들어도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유일무이 우주 최강 매력증이 나의

네, 주말은 푹 쉬고 오셨는지요? 네, 24시간이 모자란 우리 누나이기에 바쁘게 다니신 건 기분 탓. 네, 저번 주에 한 명 다쳐서 입원하고요. 엊그제 또 한 명 다쳐서 입원하고요. 아이고 이런. 한 명은 한 달, 한 명은 석 달 예상 중인데요. 심하게 다쳤나 봐요. 그렇죠? 네, 안 그래도 더운 여름날 할 일은 많은데 분위기가 그닥이고요. 휴무도 제대로 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가뜩이나 일찍 나가야 하는데 좀 더 일찍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쉬었는데 휴무는 어찌 돌아갈지, 그러게요. 걱정이네요. 연장근무까지 하게 되면 대략 난감인데요. 겨울이 빨리 와서 푹 쉬고 싶어요. 조금만 더 이 손을 잡고 싶었는데. 우리 누나도 늘 건강 잘 챙기시고요. 늦은 시간 방송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트 꽁꽁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네, 일할 때 이렇게 다치시는 분이 많은 거 보면 우리 스위트님도 늘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인원이 좀 줄고 막 이래서 일이 많아져서 힘들어서 어떡할까요? 그쵸? 그래도 현명하게 또 건강관리 잘하면서 컨디션 조절 잘하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신청하신 곡이 해찬의 네가 좋은 이유, 성시경 씨의 나의 하루처럼, 태연의 만찬가, 네, 세 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 은지님 다녀가 주셨어요. 이니 언니 안녕하세요. 오늘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요. 너무 늦게 자서 못 갔습니다. 남은 시간도 잘 들어요 하셨는데 아니 병원에 갈 계획이 흐트러져 버렸네. 그래요. 내일은 꼭 가도록 해요.

네, 저는요, 우리 은지님의 신청곡, 임재범 씨의 너를 위해, 그리고 윤종신 씨의 존니, 네, 두곡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내일 같은 시간에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바이바이. 잘 자요.

날씨가 왜 이렇게 더운지 사람이 정말 점점 지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달력을 보면 계절은 분명 가을인 것 같은데 아직도 덥디 더운 여름. 언제쯤 시원하게 기분 좋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까요? 조금만 좀 한동안 좀 시원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요즘 날씨가 점점 더 덥게 느껴지는 건 저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좀 더웠다, 추웠다, 아니 추웠다가 아니라 시원해졌다 하니까 아마 그래서 더 덥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비가 좀 내려서 시원했었는데 다시 또 비가 그리워지는 건 저만의 느낌이겠죠? 좀 전까지 고생해주신 우리 이니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편안하게 잘 주무시고요. 그리고 잘 쉬다가 또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니님의 뒤를 이어서 1시까지 달리고 달리고 달려서 여러분들과 즐거운 데이트 함께 하겠습니다. 근데 신청단이 너무 조용해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실 거죠? 자, 출발합니다. 나니의 가요비타민 숏더문 올라갈게요.

예,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곡들 신청단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은 다양한 가수들의 노래들로 선곡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하늘호수 방송국은 가요방에 위치해 있어서 대중적인 가요로만 선곡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난 많이 조용하죠?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신 노래들 신청난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연? 뭐 걱정 마시고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편안하게 다녀가시기 바랍니다. 자, 나니엘 가요 비타민 셔터문은 올라갔고요. 제 시간 처음으로 우리 샤방

샤방한 꽃미남님 다녀가셨어요. 어제 안 보이셨는데 오늘은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니 누나. 또 발라드 하려고 하다가 신나는 신나는 노래로 신청합니다. 수고하이소 엄마 하이소 엄마 수고하세요. 파이팅 하시면서 다녀가세요. 가셨어요. 아우 왜 내가 버벅거리지. 오프닝 때 시작부터 조금 불안하게 출발했죠. 노래가 갑자기 안 나와가지고 저도 좀 당황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살짝 긴장을 했어요. 뭐지 하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시지 않았을까? 뭐지? 아, 예. 오마이걸의 나의 작은 청춘에게 장은지의 이런 게 사랑인가 봐. 뉴의 걸스 나이트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세요. 조금만 더 힘내보자고요. 마치는 시간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두리번 두리번 두리번 두리번 오랜만에 두리번 두리번 우리 꽁치님을 찾습니다. 우리 꽁치님 어디 가셨어요? 주무세요? 난이누나 안녕하세요. 예. 꽁치님도 안녕하세요. 야간에 먹을 아메리카노 냉동실에서 꺼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먹고 배가 고프면 밥에 김을 싸서 양념간장이랑 같이 먹어야겠네요. 아, 맛있겠다. 근데 냉동실에서 아메리카노를 꺼내서 드셨으면 잠이 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주무시고 계시죠? 오늘도 심야 방송 수고하시고요. 즐겁고 신나는 시간 되세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두리번 두리번 안 나와요. 예, 분명 주무시고 계실 거야. 차가울의 신청곡은 어떡하지? 꿈속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차가을에 가끔 심규선의 달에 지다 그리고 남규리의 노래죠. 사랑의 인사 2026 버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꽁치님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짜 시간이 너무 빠르죠. 학교 다닐 때는 하루하루가 굉장히 안 갔거든요. 아, 7교시, 6교시, 아 지겨워 막 이럴 정도로. 아, 야자 있는 날은 더 시간이 안 가고 그랬죠. 그랬는데 요즘은요, 달력을 바꾸기가 무섭게 한 달이 너무 순삭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일일에서 보름만 돼도 벌써 한 달이 금방 가고.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이제 조금 있으면 진짜 겨울 빵카를 입을 때가 다가오지 않을까 싶을 만큼 덥다. 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춥다고. 예. 패딩 꺼내고 크리스마스 맞이하고 새해 맞이하고 이럴 것 같아요. 아, 신청난에 우리 행복하자 일님 다녀가셨어요. 귀찮아 이러고 있을 시간이죠, 사실은. 근데 신청난이 조용하다고 이렇게 다녀가 주셨어요. 힘들고 날씨가 더워서 힘들고 많이 지쳤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 누워있다가 언니 심심할까봐 또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도 나눠주고 너무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또다시 더워졌어요. 여름은 다시 돌아왔나봐요. 그럼 오늘도 잘 누워서 들을게요 했는데 누워서 자판치는 건 아니죠, 맞나? 그럼 팔 아플 텐데. 아무튼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행복하자 일님의 응원을 받아서 열심히 1시까지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 신청란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혜리의 나만 아픈 일, 지하의 물끄러미, 거미의 그대 돌아오면 함께 할게요. 오늘도 이야기 나눠줘서 고마워요. 행복하자 일님 최고.

이 노래를 이 노래가 나오니까 예, 우리 김 부장님 생각이 나네요. 제가 늘 하는 말 있죠. 예, 아, 지질이 말도 안 들어. 그래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김 부장님 잘 듣고 계시죠? 신청란에 데이식스의 해피, 10cm 너에게 닿기를, 리센리의 데자뷰, 예, 감사합니다 라고 예, 다녀가 주셨어요. 우리 김 부장님 하면 불콩님하고 진짜 지질이 말도 안 들어.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근데 딱 갑자기 이 노래가 듣고 싶더라고요. 신청하신 노래 잠시 뒤에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고요.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부터는 편안하게 식사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에너루스 방송국은 음원 사이트에 나와 있는 노래들로 전해드리기 때문에 음원 사이트에 나와 있지 않은 노래들은 전해드리지 못하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지금 신청곡을 주시는데 제가 멜론을 검색하는데 왜 멜롱이 나오지? 멜론에도 안 나오면

멜론에도 벅스에도 김재욱의 눈을 감으면 이라는 노래가 나오지 않네요. 다른 가수의 노래로 대중적인 가수들 노래로 선곡해 주세요라고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좀비 많네요. 소금제님 좀비 맞죠? 아니면 들어와 보세요. 제가 사실 부산은 본 것 같은데 이 소금제라는 대명은 바꾸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가끔씩 이렇게 청곡하는 사람이지 좀비는 아닙니다. 검증이 필요하시면 뭐 드릴 말씀은 없지만 최근에 큰 기념 행사가 있어 그때 다녀갔다고 핏대 세어봅니다. 오늘은 자서도 안 되고 잠도 안 와서 청곡합니다. 최재훈의 사랑한 후에 이 노래는 가능하고요. 김재욱 씨의 노래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너무 오래된 곡이라서 음원 사이트에서 패스 시켰나 봐요. 김재욱 씨의 노래가 노래 중에 눈을 감아도라는 노래가 없어요. 아무리 검색을 해도 김재욱 씨 노래가 별로 없거든요. 음원 사이트에 그 없는 와중에도 너무 없어서 다른 노래로 바꿔주시면 제가 그 곡으로 준비를 해드릴게요. 검증 마치고 들려주실 거 기대하면서 잘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한 번만 다른 노래로 바꿔주시면 준비할게요. 최재훈입니다. 사랑하는 후에.

꼭 준비해 드릴게요. 한 분? 두 분? 마지막 기회고요. 30분에 마감하니까 그 전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 예 신청는 다녀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행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여기는 하늘호수 24 나니엘 가을 비타민 1시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30분 동안 여러분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그리고 편안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아이보리의 노래죠. 이미 넌 예뻐. 예쁘신 분들은 다 한 로스에 모여 있어요. 청취자분들이 그죠? 안 예쁜 분들은 다른 방에 다.

예, 이병찬과 이지민이 부르죠. 묘의 너와 그리고 어른아이의 감기 이렇게 두곡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하늘로서 24 나니엘 가요 비타민 한식까지.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죠. 하늘호수 24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어느덧 시간이 한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모두 전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제 선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진표의 노래죠.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피처링의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나니의 가요 비타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노래 두 곡 남겨놓고 있거든요. 조선힙합의 열대야 제보훈이 부르는 따따군요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날이 좀 덥지만 그래도 너무 짜증내지 말고 너무 찬 것만 드시지 마시고 미지근한 물 드시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술은 수면에 방해가 된다고 하죠.

지금 술 드시는 분들 계실 건데 예, 적당히 드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밤 11시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잠시만 안녕하고 셔터문 내려갈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 지금까지 한우로 시작해 난이었습니다. 셔터문 내려갈게요.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평범했을까?

하늘호수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밤사이 편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8월 26일 수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막바지 여름 더위는 계속됩니다.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나 열대야 수준의 더위가 나타났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31도, 체감온도는 이보다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북부 지방의 비는 오전에 시작돼서 퇴근길 무렵 정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 되겠습니다. 또 남부 일부 내륙과 제주 산간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 예상됩니다. 중북부를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일부 완화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습도 높은 무더위는 계속됩니다. 특히 충남과 남부 일부 지역에는 폭염경보 발효 중인데요. 밤사이 일부 도심과 해안가에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5도, 청주 25.8도, 제주 27.2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1도,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 남부지방은 광주 35도, 대구 36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내일은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모레는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오겠고요. 이번 주말 동안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 아래로 내려가는 등 예년 수준과 비슷해질 전망입니다. 출근길 내륙 곳곳에 안개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평소보다 시야가 답답한 만큼 안전운전해야겠습니다. 날씨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좋은 음악 전해주신 연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하늘호수 방송은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채워져 방송이 됩니다.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곡과 사연은 인라이브 게시판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먼저 로그인하신 후에 왼쪽 메뉴에서 랭킹 누르고 목록에 실시간 선택하면 1위에 저희 하늘호수 방송국이 있는데요. 채팅 누르고 대화방으로 오시면 화면 오른편에 녹색 연필 보입니다. 연필 눌러서 신청곡 사연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듣고 싶은 가요로 간단한 사연과 함께 남겨주시면 되고요. 다만 트로트나 경음악, 팝송, 랩, J-POP, 가사

전체가 영어인 곡은 신청을 하셔도 선곡이 안됩니다. 같은 가수의 노래도 두 곡 이상 선곡이 안되고요. 바로 전 시간에 방송된 곡도 반복해서 보내드리고 있지 않으니 다양한 가수의 곡으로 넉넉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곡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사연이 부담스러우신 분은 신청곡만, 신청곡 선곡이 어려우시면 사연만 주셔도 괜찮습니다. 대화 함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PC 이용하시는 분들은 인라이브 홈페이지, 모바일은 인라이브 어플 통해서 실시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터넷 FM 라디오 중심 한우로수 방송국이고요. 저는 좋은 아침인 가요의 터보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필사마님 오늘 첫 사연으로 다녀가 주셨습니다. 데니스 프로젝트의 땡땡이 치던 날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B1A4 Beautiful Target 청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터보님, 간만에 뵙습니다. 무탈하시죠 더위에? 39도 40도의 극한 더위를 겪어보니 이 정도의 더위는 그냥 아 덥다 싶은 정도예요. 그래도 더위 냉방병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름 감기 독합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져봅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방송인데 가장 먼저 찾아와 함께 해주셨네요. 네, 극악의 더위를 겪고 나니까 요즘 살짝 꺾인 더위는 덜 매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몸이 더위에 적응했다고 방심하면 안 되겠죠. 제 목소리 좀 이상하죠? 네. 요즘 유행하고 있다 그러던데 네, 저도 감기에 좀 걸렸었다가 지금 조금 상태가 좋아진 그런 상태이긴 한데 하여간 더위 적응됐다고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특히 냉방으로 실외 온도차 커지면 컨디션 쉽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건강 잘 챙기면 좋겠네요. 오늘 수요일인데 중간 휴식 아니신가 보죠? 출근을 하신 건지 댁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지고 계신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침에 커피 한 잔의 여유만큼은 오늘도 충분히 누리고요. 오랜만에 방송에도 찾아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게 함께 해주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정인이 엄마 다녀가 주셨습니다. 장나라의 나도 여자랍니다. 김범수 박정현의 사람 사랑 더네임의 그녀를 찾아주세요 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보님, 오랜만에 뵙네요. 며칠 만에 보는 거죠? 오늘은 아침부터 바쁜 하루가 될 듯해요. 대청소 좀 하려고요. 그동안 아기 본다고 미루고 미룬 청소예요. 안방 컴퓨터방 청소하려고요. 화장대 정리, 컴퓨터방 책상 정리, 아기 물건 정리. 해도 해도 티 안 나는 게 집안일이지만 열심히 해보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 만땅한 날이 되세요. 예, 오랜만에 뵙죠. 지난 방송이 예, 딱 일주일 전 수요일 있으니까요. 아기 보면서 집안일을 챙기려면 마음 먹고 한 번에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미뤄뒀던 곳까지 하나씩 손대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훌쩍 지나가겠죠. 청소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 해도 별로 티도 안 나니까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예, 오늘은 눈에 보이는 곳부터 하나씩 천천히 정리해보세요. 정리하고 나서 한결 깨끗해진 공간 보면 기분도 꽤 좋아지겠죠. 바쁜 하루 속에 잠깐씩 쉬어가면서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꽁치님 다녀다 주셨습니다. 범친의 나는 너를, 범키 버벌진트의 너에게만, 김태우 사랑비 청해 주셨습니다. 터보님 안녕하세요. 잠시 시간 내서 사연 신청공란 다녀갑니다. 오늘은 은행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낮에는 35도의 폭염이라는데 외출하려니 힘들 것 같지만 갔다 오려고요. 터보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아침 시간 바쁜 와중에 잠시 들러 사연 신청곡 남겨주셨네요. 오늘 은행에 다녀오셔야 한다니 한낮의 더위가 걱정되긴 합니다. 아까 보니 광주, 대구 특히나 덥다고 하던데 볼일 미루지 않고 다녀오더라도 가장 더운 시간대는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겠고요. 물도 자주 챙겨 드세요. 밖에 나갈 때 더위에 몸이 쉽게 지칠 수 있으니 서두르지 말고 오늘 해야 할 일도 무리 없이 잘 마무리하고요. 남은 시간은 조금 여유롭게 보내는 편안한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늘 안전하게 다니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랴옹스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박지윤의 하늘색 꿈, 강타의 꿈 청해 주셨습니다. 토번님 오랜만에 뵈어요. 따로 휴가는 안 가신다고 하셨죠? 저는 친언니네가 일본 삿포로로 놀러를 갔는데 계속 사진이 올라오니까 저도 가고 싶네요. 아기가 아직 어려서 해외에는 빨라야 내년에 갈 것 같은데 막 떠나고 싶어졌어요. 오늘도 육아하며 잘 듣습니다. 오랜만이죠? 저도 휴가는 없었고 월요일에 막내 입대가 있어서 가족 모임을 오랜만에 했었어요. 대전에 여동생이 있어서 온 가족이 대전에 모여서 2박 3일에 시간을 함께 보냈네요. 가까운 사람 여행 사진 보다 보면 괜히 마음 들뜨면서 나도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죠. 삿포로라니 사진만 봐도 여행 욕구가 생길만 합니다. 아기가 아직 어려서 당장 쉽진 않겠지만 내년에 조금 더 편해지면 가족과 함께 떠날 여행을 미리 상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육아하면서 방송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틈틈이 쉬어가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